0: 씹씹아, 이 내려놔니. 여인아, 내가 치바에, 스바에, 씹씹아, 씹씹아.
1: 왠데, 영 여인아, 당근을 끝나와야지, 씹씹아. 완전히, 저녁에 외곽들 왔는데 영 만나와서 그 뒷면에 또 쓰러뜨, 이빨에 꼬이는 그래.
0: 같은데, 아니, 남만은, 우리 외곽도 있고, 아버지 안될 뻔하면 내 이야기를 땅고, 나베를 땅기울라. 따따, 엄마, 아버지 그 엔드 띵굽 내를 꼬라니. 쓰러지마, 쓰러지마.
1: 아르세, 영일이 말해. 아니, 엔 땅글 그 엔내 생에 왈래. 엔내 생에 왈래.
0: 따따네. 영 탈레오, 스베베르 마을이, 아니, 이번 아이, 이번 셀룸 보르드, 영 세계나틸 울레, 야람, 엔데 이래요, 엔데 브라드, 아, 스스, 바드가트, 남 나틸, 엘레이 와이, 이번에 군도 보기, 우리 바이야, 이리 나네, 스스와, 스스와.
1: 스스와, 당근 안에 만나, 당근 안에.